야, 어? 야, 어? 이 못한 거지. 야, 이따 그래. 봐와이. 에이, 까뽀, 이거 성빈방 안 나이다. 너희가 걔 모른다가 말할 것도 안 해.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 말할 것도